0: 아스르르 뭐라도
1: 아그토. 알라후 악바르 알라후 악바르 알라후 악바르 알라후 악바르 아슈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아슈하두 안 라